0: 쭉 막 여기저기 이동해버린다니까?
1: 일태를 네가 알렸다! 저놈이 이실직고 할 때까지 주리를 틀어!
2: 난 진짜 살짝 던졌거든? 무슨 팬이 벽을 뚫어? 아저씨는 끈끈이가 된 거예요?
3: 눈더킨더라고 알아요?
0: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니?
4: 슈퍼 히어로?
0: 아니 이게 도대체 어쩌다 생긴 건지 어떻게 쓰는 건지 아니 제대로 말해주면 그 사부로 모셔만 드릴게
1: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어 꼭 20년 전 그때처럼
5: 오랜만이야
2: 이게 규칙이 있긴 있는 거야?
5: 넌 아무것도 아니잖아
6: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뿐이야
0: 사부!
2: 바람을 크게 입고 다녀 눈이 건조해 죽겠다
7: 听着熟悉的音乐就知道它是哪一家上演的没错那5月15日上演这一部呢超能路人甲它在这一部天马行空的动作喜剧当中世纪之交的末日危机闹得大家越来越恐慌那有一群搞笑的小镇居民居然意外的获得了超能力挺身对抗越来越强大的恶势力那我看了一下里面的卡斯也算是所有有名的韩星集结不是那种帅哥美女啊，当然男女主角还可以啦就其他的每一个人就身怀超能力的小镇居民应该算得起来都是那种很有名的然后每一部都挑大量的就是有演技派的那些明星所以这一部呢还算是强烈推荐如果满分十分可以给他到八分半
8: Make it quick.
9: Dude, give me 1 minute.
8: Yo. Daniel?